0: 하, 뭐라 했소? 예, 예, 예.
1: 예, 예, 예. 왜? 왜미쿠파시 무이 나우토미야 무탄다오 부모야? 투나 와미야가 케라시코. 세헴 사라마 야고 쿠파시무. 니프레시테키. 쿠안자. 와나 쿠페샤 시무. 지나조 투미야 라인 자미탄다오 요테. 나 와나 쿠페샤 아이나 마리 마리 자 시무. 세오 아이나 모자. 나 사사. 나 쿠에비아 카시리 인도고 야고. 쿠아니니 와투. 와나 켐비리아 쿠쿠파시무. 프레시테키. 에바니. 파레. 와나 토아 지비 자부레. GB nani kila mwezi unapokopa wanakuhezeka nani kamwezi gagisha nani kamwezi akajaisha vizuri nani
2: Fresh Tech pia tunauza vifaa vya interneti laki moja tu kikiwa na bando unlimited mwezi mzima tunapatikana Mafinga soko kuu mtaa wa Mafinga Farmers kwa maelezo zaidi piga simu namba 0799 101 000 0799 101 000
1: Wakiniona